이톤이 세디라 캠타가런스도 가 티어더랄데 아니야 아가시바니 아이졸레 저가 보안소 아니 헤이 아가시바니 아이졸레니 나르 사리레 미니 솜리팡아 아니야 도나 조안 클리벨나 훈 이라오망앙 오